0: 机器轰鸣，还是
1: 老公，这里空气也太好了吧？
2: 那当然，这可是中国碳票第一村，不靠门票，靠碳票，空气卖钱能致富。
3: 大妈，您卖的这是什么呀？
4: 啊，这是我们自己家林子里种的红菇，纯天然，无污染，味道顶呱呱，污染，味道顶呱呱，污染，味道顶呱呱，污染，味道顶呱呱，污染，味道顶呱呱，污染，味道顶呱呱，污染，味道顶呱呱，污染，味道顶呱呱，污染，味道顶呱呱，污染，味道顶呱呱，污染，味道顶呱呱，污染，味道顶呱呱，污染，味道顶呱呱，污染，味道顶呱呱，污染，味道顶呱呱，污染，味道顶呱呱，污染，味道顶呱呱，污染，味道顶呱呱，污染，味道顶呱呱，污染，味道顶呱呱，污染，味道顶呱呱，污染，味道顶呱呱，污染，味道顶呱呱，污染，味道顶呱呱，污染，味道顶呱呱，污染，味道顶呱呱，污染，味道顶呱呱，污染，味道顶呱呱，污染，味道顶呱呱，污染，味道顶呱呱，污染，味道顶呱呱。
5: 老头子，你看，姓我的没错吧？幸亏当年啊，没把后山那些树卖给筷子厂。今年我们跟着村里一起搞农家乐，总共挣了50000多呢。
6: 这么多呀，还真没想到。绿树，
0: 一首浅声吟唱的歌，有如织锦，在倾诉衷肠；一首婉转呢喃的曲，好似情人，在絮絮低语。再回首，之前的相聚和离别，快乐与忧伤，是人生的跑调，也是另一番小情调。